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음악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다 가다 김억. 오다 가다 길에서 만난이라고 그저 보고 그대로 갈 줄 아는가. 뒷산은 청청 풀 잎사귀 푸르고 앞바단 중중 흰 거품 밀려든다. 산새는 죄죄 울고 시냇물은 졸졸. 오다가다 길에서 만난이라고 그냥 두고 이대로 갈 줄 아는가.

방문객 정현종.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여인숙 잘랄루딘 루미.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짧은 순간의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은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그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어지럽히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를 청소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이나 부끄러운 후회라도 문가에서 웃으며 맞아라. 그리고 그들을 집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기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여러분, 시화음악 잘 들으셨어요? 저는 어제 참전용사분의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요. 오랜 시간 인연을 맺고 지낸 토니 마키오니 씨의 장례식이었어요. 장례식은 그분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지요. 장례 사회를 보신 분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남편,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내는 가족은 슬프겠지만 이건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축하하는 자리라고 하신 말씀이요. 우리는 세상에 왔다 언젠가는 가지요. 그 삶을 잘 살아낸다면 마지막 가는 길은 축제의 자리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분이 땅에 묻히는 것을 보는데 뉴질랜드에서 장례식에 여러 번 갔지만 땅에 묻는 건 처음 봤어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모두 한 삽씩 뜨는 것을 보고 저랑 딸도 삽으로 흙을 떠서 그분이 묻혀 있는 곳에 넣었습니다.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제목의 두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2019년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이재성의 그